0: 到了，今天没能不不疼的，今天没能不不疼的到了，今天没能不不疼的。
1: 我不是养排班的，变差个出来，哦妈哟！살보탕가가들보탕대코얼어서아마땅클라이네니얼어따보클라정차신시옹거보정차가따모에서보라또길이야힘들어가넌탕수도망대해동파야나시도넌동장으로망대해만리야안탕그라나여서파양동과시디
0: 어아마카는고트만나로사이만가있죠이공로사글라사몬자니자자라저또는사이만오
1: 어레가시블레누구로탕클라이정클라이
0: 바이세발이시블레알아보시힘동어하이나수껌하다누가따고나글린척봐
1: 안따고나글린사요가이라카능사르거지는거발정벌시가
0: 바연바양닥인바연도
2: 모부리마마사노세바이케보파르클라이나니웅카무디부르카이브로카함지누기야
3: 요소나글정말
2: 사보웅카용토흥바이카앙바노노시지시니그라리아블라
3: 상세요신바라카쿠샤고탕과
2: 쿠샤고탕토히니사이만카누파니부문레따모바
3: 한바문은보문칼사마이동마사
2: 어사마이동마사니부셔라다에이능노가래똥양제바이그라라
1: 하유똥그라디물부지기다리그라나바문사모
2: 이거사마이동마사니부셔라두셔그상니폰
1: 어아부카이버증부지세구지파나기자달라셨다깔레볼에만도문카어마노이거닌다라하유사마아마보른다라두셔그사람이까까니부셔라마누엉너라꼭살아정그라디안기자마무로복사그라나나라는부모회따문카
3: 안부모회수바는부모회따문카
1: 안부모회래카나라숨레파스로파스로클라이나숨레파스로복클라이말이야너라꼭사나실라시워
3: 아부대꾼거그래카딱라파스카이마이파나카이라카이마는블라
1: 나라너라글래아글리포르나이라얼어버그니시대시네
3: 오따라콜라지오버팅나데
1: 아우따라얼렁노
3: 아부바중거라스탄타테아분콜로타사시리바란부이가봐셔아구리오부이통만오블레
1: 먹고먹고끼고부자다라
3: 고부녀라카능주디고부잉야응대양가이소른바노파바스승리나디
1: 나라디네허사시나고투창시지다꼭그상그상으로고마사라야코
3: 디네상피아나고분대로저라마하이투창하나애나가부꾼사부자볼리야
1: 바시자꾼자가따수부디힌사이리허다라
3: 오니모코칼레모냐스무송고도타그리라마칼레니바신테반도우자가나도니콘사이나치원타베차
4: 탐노나아거틀라그로누모니하이하이타그리로데클라이
1: 클라야다포르스톤코앙고타모노나바시우쇼아거틀라누모니하이마토고다라키캬그로데클라이

0: 뭐 났어 났어 땀은 가서 내고 있잖아 거기 토르토름 잖아
1: 그래가 그래가 너그래 내가 너그래 그래가
0: 났어 봐 이거 땀은 더 뭐
1: 땀은 더 뭐 땀은 더 뭐 그래야 등가는다 내가
0: 꼰디 눈 떠서 말 버리 I hate you, I hate you. 안 칸가.
1: 동아리 대가 안고 칸아리 대가 동아리 여서 허투르고 병사 대가 대가 동아리 제
2: 아유 뭐고 대또
0: 사봉카
2: 안세 아유 세팔리 농보 디노 아고 떠라 타나이
0: 안티르노 타라니 영땀 사몽바
2: 거가 하지 아유 지니 대가 우스간거 아유 수바즈바이 아고 떨어져라 이네 히니 창마니 데니시 저럽디 석보야코 데니 로비바르 하디 바사 응탕카 다부수 저럽디 석보야코
0: 땀 히니요? 데니바 하디 바사 응탕카?
2: 아오 아유 너그라 아고 떨어 뿌리 내 럭바 기자 코스클라이 내 부디
0: 나부가 누요
2: 니니 용브리카 와나 장마세 마시 탈리야
0: 눈떠와나 디요 앙 나부와나
2: 아오 아유 앙탕카
0: 너요
3: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아직 저라? 가나바이캬 톰녹 톰녹니 뭔가 지니시마이 어 톰녹노 실냐인캬 모닌드로 데포르마 아카즈바니 야그르톨라 비니 야글로 다보 가나바디 졸라이 데보